0: 开始。
1: 好。
2: 红菱冷眼旁观，只见押司令小船一撑，竹杆一挥，快速驶向姑娘那群正在嬉戏觅食的鸭子。他看准领头鸭，一口深呼吸，
1: 歇着磨，歇着磨，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

0: 好。
1: 红菱冷眼旁观，只见押司令小船一撑，竹杆一挥，快速驶向姑娘那群正在嬉戏觅食的鸭子。他看准领头鸭，一口深呼吸，
0: 歇着磨，歇着磨，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